0: 正是苦月龙潭，妻你轻身尽，可怜旧后尚归此呀。
1: 阿爹，
0: 啊，
1: 点解一家我阿妈都仲未翻嚟噶吓？
0: 真系等到心急啦，阿乖仔又唔肯添嘅，等我氹佢瞓觉先。乖仔，你乖乖地瞓，阿妈就翻嚟噶啦。